Om mani padme hum.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Oh, my name,

ཁམས མ སེམས ཅན གྱི ལ ཡོད པའི ལས དང ཉོ མོངས པའི དེ

사선 도지라가 예기동 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펑펑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메도 와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 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진 양배 논진균 미판 편단 대외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세교지 소니 증거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세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계시하던 속에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 집에 선하게 돌아 빛을 상게 로바쇼 상게 최단 속에 전하라. 자주 봐도 다니 교수지 다기 지소 집에 선하게 Dola Pinchere Sange Dubra Sho Sange Jedan Soge Shonam Janjo Bado Dane Gyoso Che Dage Jiso Gibe Sonangi Dola Pinchere Sange Dubra Sho Zemjin Domje Dewa Dan Dewe Gyudan Dembra Kyoji Dunghe Dan Dunghe Gi Gyudan Dewar Kyoji Dunghe Mebe Dewa Domba Dan Bendewar Kyoji Nirin Chadan Nidan Dewe Danyum Chembola Yurin Do Nebara Kyoji Oh, money, be me,

디 사선도지라가 예기동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와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더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균 미판 편단 대외 집세기 신편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세마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Oh, my name is

Om mani padme hum.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生乐清凉，利众月应现，愿令月花喜。福慧二云生。

어디 사선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양예 나베르 길이 시베 베모 종결지 마메 챙기 파산 뒤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펑펑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정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다라

Oh, my God.

안 돼, 꼭 지워야 돼.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立中月映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

사선 도지라가 얘기 동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와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균 미판 편단 대위 칠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거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